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4일 월요일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5월 첫째 월요일인 오늘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는 노동절 휴일입니다. 노던 테리토리는 메이데이, 퀸즐랜드는 레이버데이라 부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호주는 주마다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역사적 시점이 달라 날짜도 서로 다른데요. 빅토리아와 서호주, 태스마니아는 3월 둘째 주, 뉴사우스웨일즈와 ACT, 남호주 등은 10월 첫째 월요일에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올해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공식 변경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름과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세계 어디나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인도 출생 인구가 영국을 제치고 해외 출생자 집단 1위에 오르면서 호주의 인구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호주 인구의 32%가 해외 출생자인 다문화 사회 호주의 현 주소 익스플레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유가 변동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운전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운전과 현명한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휘발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K-엔터터먼트 소식 전하는 K-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5월 4일 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0: 2016년 5월 4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호주에 방문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다음 주 발표될 연방 예산안이 역대 가장 절제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고국에선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리스크 관리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호주에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와 회담을 위해 캔버라를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광물 협정과 가스 공급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알바니지 연방 총리에게 오커스 잠수함 협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호주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물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페니웡 연방 외무장관은 채널9 방송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오커스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호주는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We have a clear AUKUS plan. That is our focus. Having said that, we obviously will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2: 웡 연방장관은 우리는 오커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고 이미 일본과 접촉해왔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가 발표한 모가미급 호위함건을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다음 주 발표될 연방 예산안이 역대 가장 절제된 예산이 될 것이며 지출 및 세제 개편보다 절감액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국가장애인 지원보장제도 NDIS의 개편을 통해 350억 달러 이상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 절감의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호주 국민들이 이미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재정 전략이 세제 개편보단 주로 지출 절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There will be more dollars in savings than dollars in revenue upgrades. There will also be more dollars in savings.
2: 차머스 연방장관은 세수 증대분보다 지출 절감액이 더 많다며 세제 개혁분보다도 지출 절감액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8일 후에 발표할 매우 책임감 있는 예산안에서 지출 절감과 지출 억제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양도소득세 변경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다섯 번째 예산안 발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가족 신탁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네거티브 기어링과 함께 변견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일반 개인 투자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원네이션당 소속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채널7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변경안도 오랜 기간 투자해온 사람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People who are prudent, who after they have paid tax on their income, invest in capital assets so their children can have.
2: 조이스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즉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새 보트를 사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고 새 차를 사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돈을 모았다며 그들은 자신들 뒤를 이을 사람들을 위해 돈을 저축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돈이 바닥났다는 것이라며 차머스 장관은 필사적으로 돈을 찾고 있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로얄 코미션 소식입니다. 본다이 위치 테러 사건 희생자의 딸이 아기와 함께 쇼핑몰에 있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셰이나 구트닉 씨의 아버지 레우벤 모리슨 씨는 지난 12월 14일 15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 사건 당시 가담한 총격범 중 한 명에게 벽돌을 던지다 숨졌습니다. 구트닉 씨는 4일 시작된 반유대주의 및 사회적 통합에 관한 로얄 커미션 공개 청문회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트닉 씨는 자신의 증언이 유대인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5: And if the public can understand what it is that we've been facing on a daily basis, the calculations that we need to make as parents of
2: 구트닉 씨는 부모로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들, 예를 들어 박물관 전시회에 아이들을 데려갈 때 그곳에서 반유대주의적 고정관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등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하는 현실을 대중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해상무역운영국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북쪽 해상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모든 선원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돕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이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고 있는 선박과 선원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이번 분쟁 기간 동안 수백 척의 선박과 최대 2만 명의 선원들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상업방송세 유예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커 헬스 연방통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무료 지상파 방송들이 전례 없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약 1억 1,13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금은 대신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7: The Alb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back a strong and vibrant media sector.
2: 웰스 연방장관은 알바니지 연방정부는 강력하고 활기찬 미디어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호주 전역에서 지상파 TV와 라디오는 가정과 차량, 직장에서 우리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역 소식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MV 혼디우스호로 확인된 이 선박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의심 집단 감염으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현재 약 150명의 승객과 70명의 승무원이 선상에 있으며 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카보베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병으로 총 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의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여는 등 이른바 동남풍이 부는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교통정리에 고심 중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입니다. 윤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단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맑습니다. 14도에서 낮 기온 25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8도. 브리즈번, 곳에 따라 흐리고 17도에서 28도. 퍼스, 맑습니다. 10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가능성 있고 11도에서 19도. 캔버라, 대체로 맑고 4도에서 18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10도에서 18도. 다윈, 맑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5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맑고 9도에서 2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4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8: 원 인스턴트 MVP 스타터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9: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1: SBS Audio.
12: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13: 了解澳大利亚, 准备好了吗?
14: SBS Chill. Chill.
15: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6: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7: SBS Hindi uplabd karwata hai.
18: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19: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20: sbs.com.au/audio.
21: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22: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 이어지는 내일 오버뷰 넘어가기 앞서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2020년 한국어 곡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곡입니다. BTS의 Life Goes On. 열심히 노력하다 역경이 닥쳤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른바 해외 출생 인구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워진 가운데 이민자 출신 국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도 출생자가 영국 출생자를 앞선 것인데요. 한국 출생자의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2: 익스플레이너. 호주 통계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해외 출생 인구를 차지하는 국가가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네, 통계청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출생 인구는 97만 1,020명, 네, 그리고 영국 출생 인구는 97만 95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도 출생자가 영국 출생자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호주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었던 영국 출신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호주의 인구는 약 2,760만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약 883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5년 2,380만 명이었던 호주의 인구는 10년 동안 약 38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출생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32%에 달합니다. 이는 19세기 골드러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해외 출생자 비율은 심각한 경기 침체기로 기록이 됐던 1947년 9.8%까지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해외 출생자들, 과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네, 호주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883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은 97만 1,020명을 기록한 인도 출생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인도 출생자 수는 호주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도 출생자는 10년 전인 2015년도에는 약 44만 9천 명 수준이었고요. 또 5년 전이었던 2020년에는 약 72만 4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인도 출생자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그룹은 97만 950명의 영국 출생자입니다. 하지만 영국 출생자 수는 인도와 달리 10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출생자는 그 다음으로 많은 7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63만 8천 명의 뉴질랜드 출생자, 5위는 41만 2,530명의 필리핀 출생자들입니다. 이어서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출생자들이 6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30일 기준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자는 12만 1,66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0년 전 10만 6,550명, 5년 전 11만 1,980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출생 국가로 인도와 중국, 필리핀, 또 네팔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스, 독일이 포함됐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의 중위 연령은 2005년 46세에서 2025년에는 43세로 낮아졌습니다. 네, 이민자의 연령이 20년 사이 더 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해외 출생자 수는 연평균 약 3%가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호주 출생자 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약 1%로 더 낮았습니다. 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해외 출생자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 국경이 재개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토니 버크 이민부 장관은 지난달 현대 호주와 다문화 호주는 같은 의미라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호주는 곧 다문화 호주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며 호주의 가치를 이민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호주 인구는 2025-26 회계연도에 1.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약 3,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현재 호주 거주 한국 출생자는 약 12만 2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1만 5천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견고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를 향한 정치권의 시각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호주의 인구 지형도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4: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5: Geico knows there's a home you and a road you. Right now you're hearing home you. He's not in an RV. He's at home on a stair machine.
6: And staring at a not-so-motivational poster on my wall.
5: Meanwhile, road you never lacks motivation because he's in an RV covered by Geico with RV specialists who are as passionate about RVs as you. In fact, he only stares at views from on top of a mountain.
7: I'm on top of the world!
5: How's that for motivation, home you? It feels good to be a road you. It feels good to Geico.
8: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9: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10: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8: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1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12: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 호주 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1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1: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4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집니다. 호주 전역에서 요동치는 유가로 인해 가계 예산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동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휘발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봅니다. 또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4: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15: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일상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질 탐나카르 씨는 멜번과 질롱 사이 약 70km 거리를 일주일에 3번 이동하곤 합니다. 최근까지는 가끔 운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16: Previously, I used to travel by car sometimes and go by.
15: 예전에는 차로 출퇴근할 때도 있고 기차로 출퇴근할 때도 있었다고 말하는 만질 씨는 하지만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면 통근 시간은 길어지지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주 동안 쓰던 교통비가 이제는 일주일 동안 차로 출퇴근하는 데 드는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만질 씨의 저축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 Not only the fuel, like the other prices has also gone up because of the
15: 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유가 때문에 올랐다고 말하는 만질 씨는 휴가나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질 씨의 이런 경험은 호주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호주 도로 및 운전자협회 NRMA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운전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고 다른 일부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행선지를 한 번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RMA의 피터 쿠리 이사는 연료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7: It'll take some months, unfortunately, for prices to get back to.
15: 안타깝게도 연료 가격이 전쟁 전인 2월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쿠리 이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변화들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절반으로 인하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운전 습관 또한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의 짧은 거리를 합쳐서 한 번에 이동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Twirl those wheels!
2: Geico knows there's a home you and a road you. Right now you're hearing home you. She's not in an RV. She's at home, feeling out of breath from a spin class.
1: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seven.
2: Meanwhile, road you can breathe easy in an RV with 24/7 claim support from Geico's insurance specialists. So the only thing she's counting is highways.
3: Okay, we can take the 1 to the 5 to Route 66. Perfect.
2: It feels good to be a road you. It feels good to Geico.
4: 급가속, lead foot이란 너무 빨리 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It can if you do all those things combined. So in isolation, you'll see some percentage drops in your fuel consumption. If you're driving around with
4: 앞서 언급된 모든 것들을 함께 실천하면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쿠리 이사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연료 소비량이 몇 퍼센트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겠지만 타이어 공갑이 낮은 상태로 운전하면 차가 움직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고속 도로 주행 시에 창문을 닫고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고 과속하지 않는 등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을 실천한다면 상당한 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연료 소비량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실천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연료비 절약 방법은 주유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의 리암 케네디 이사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6: One tip is just to compare prices before you go and fill up.
4: 한 가지 팁으로 주유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리암 이사는 설명했습니다. 연료 가격 비교 앱이나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편리하다는 이유로 늘 가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다른 주유소에서 넣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넣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각 주와 테리토리에는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연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Fuel Check라는 정부 공식 앱이 있고 빅토리아주에는 Servo Saver라는 비슷한 정부 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가족, 해외에 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예산이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연료비 절약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질 씨에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주인들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7: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8: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9: 주유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급가속을 피하고 차량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 것. 네, 이처럼 작은 실천이 결국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이어서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거장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신작 군체로 돌아옵니다. 기존 좀비를 넘어 집단 지성을 지닌 새로운 존재 군체를 내세우며 한층 확장된 세계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고수 등 화려한 캐스팅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군체 오는 6월 호주 극장가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음악을 통한 한호 문화 교류 무대도 이어집니다. 5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서재패의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돈 웨스가 참여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K-하트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입니다.

0: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0: K-아트 지난주에는 아주 오싹한 영화 살목지 개봉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물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 살목지가 지난 4월 23일에 호주 극장가에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국 영화 액션 스릴러 대작이 오는 6월에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액션 스릴러 대작이요? 오싹한 공포호러 영화 살목지에 이어 이번에는 액션 스릴러 영화라니 또 호주 영화 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1: 네, 바로 연상우 감독의 군체 콜로니입니다.
0: 아, 연상우 감독이요. 네, 부산행을 연출한 감독이죠. 네, 호주와도 인연이 있으신데요. 한 10여 년 전이에요, 벌써. 2016년에 시드니에서 열린 제7회 호주 한국영화제를 통해 이 부산행이 처음 소개될 당시 저희가 인터뷰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니메이션 감독에서 실사 영화로 넘어온 첫 작품이라 아주 기대와 궁금증이 컸었는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행뿐만 아니라 얼굴, 지옥, 정의 등 이런 상업영화뿐만 아니고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상명대 서양학과를 전공한 미술학도였고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데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연상우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한 작품은 2011년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고요. 국내 극장 개봉을 하고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감독주간 비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로 도약을 하면서 애니 쪽 커리어는 현재로는 멈춘 상태인데요. 부산행의 프리퀄인 서울역이 그의 마지막 애니메이션 작업물입니다. 이후로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네, 당시 인터뷰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연출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저예산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온 감독의 첫 실사 영화 부산행이 아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100억대 제작비의 블록버스터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선 전례가 없던 최초의 좀비 상업 영화라는 무척 이례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을 의심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개봉 전 칸 영화제 비경쟁 심야 상영 부문에 초청되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은 물론 이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일반 대중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해외에서도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캐나다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 부산행 개봉 닷새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국에는 1000만 관객을 넘겼죠. 한국형 좀비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무려 1,157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후 연 감독은 염력, 부산행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반도를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연상우의 작품들 중 대한민국에 벌어진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를 다루는 유니버스를 시네필들은 연니버스라고 부릅니다.
0: 연상우 감독과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연니버스인가요? 입에도 네. 착 붙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산행, 서울역, 단도, 만화인 63회까지 거의 모든 작품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이를 시네필들이 명명한 것인데요. 연상우 감독은 이후 2023년에는 김현주 주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로 SF 장르에도 도전했습니다. 이 정의라는 작품은 강수연 배우의 유작이기도 하죠.
0: 네.
1: 이어서 2024-2025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과 계시로 또 권혜요 박정민 주연의 저예산 독립영화 얼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오는 5월 21일 호주에서는 6월 11일에 개봉하는 신작 바로 좀비 액션 스릴러 군체가 개봉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연상우 감독의 전공 분야 좀비를 다시 꺼내는군요.
1: 그렇습니다.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 좀비에 맞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연상호 감독은 점점 가속화되는 소통 환경과 함께 집단화된 사회의 모습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좀비라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로 그리고 고수 등이 출연합니다.
0: 와우,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군요. 이 화려한 라인업부터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야기 전개도 좀 궁금한데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가볍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 네,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합니다.
0: 네.
1: 건물은 순식간에 봉쇄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고립됩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감염자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사람을 식별하면서 무리를 지어 생존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공학자 권세정, 전지현 분인데요. 이 공학자와 생존자들은 자신의 몸에 백신을 주입했다고 신고한 서영철, 구교환 분을 찾아가서 구조대가 기다리는 옥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가는데요. 서영철은 감염자들을 앞세워서 생존자들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종의 탄생, 군체 콜로니는 6월 11일 개봉합니다.
0: 네, 예측 불허로 진화하는 좀비들이 생존자들을 어떻게 위협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낼지 점점 궁금증을 자극하는데요. 살먹지만큼이나 오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결의 공포와 스릴을 보여줄 작품, 네, 군체였습니다. 네, 이재화 리포터 계속해서 K아트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음악 페스티벌 소식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0: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 K아트를 통해서도 소개된 적이 있죠.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함께 한국의 재즈 페스티벌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5월에 열리고 있죠?
1: 네, 재작년 축제에 호주 뮤지션 톤센 아이가 출연하면서 K아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서재패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서재패는 올해 18회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역시 올림픽공원에서 열립니다.
0: 네, 맞아요. 이 서재패라고 줄여 부른 것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제18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최종 라인업 60팀과 타임테이블을 확정하면서 재즈 팬들을 아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는 재즈 마니아의 기대를 자극할 거장들과 일반 대중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이름들이 고루 포진해 있는데요. 정통 재즈의 무게감과 대중음악 축제의 개방감을 함께 끌어안은 역대급 라인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24일 무대에 오르는 65년의 커리어와 그래미 14회 수상 경력을 지닌 허비 행콕입니다.
0: 네.
1: 네. 그 허비 행콕과 함께 이날 함께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은 음악성과 흥행력을 고루 갖춘 밴드 혁오, 그리고 슬릭하게 Wave to Earth 등도 무대에 서면서 축제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0: 와, 대단한데요. 허비 행콕. 또 익숙한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슬리카겔은 저희 SBS 코리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웨이브 투어스는 지난해 호주 공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호주를 방문했던 CN블루, 또 스텔라장, 디리드 시드니에 나타났었죠.
0: 네.
1: 그리고 호주에서 여러 번 투어를 했던 에픽하이 등도 익숙하고 아주 반가운 이름입니다. 여기에 첫날인 22일에는 호주 싱어송라이터도 라인업에 있어서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0: 아, 네. 재작년 2024년에 그 톤젠 아이에 이어 또 다른 호주의 싱어송라이터가 올해 2026년 서재패에 등장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아티스트인가요?
1: 네, 바로 돈 웨스트입니다. 돈 웨스트는 시드니 출신의 요즘 떠오르는 네오소울, R&B 기반 싱어송라이터이자 모델입니다. 시드니 북부 해변 맨리비치에서 태어나고 자란 돈의 성장 배경은 그의 음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곡 활동은 거의 대부분 맨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본인 음악을 소울 음악의 하위 장르로 자신만의 코스탈 소울이라는 장르로 이름 붙였습니다. 마치 해변가에서 좋은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바람이 적당할 때 파도를 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몽글한 음악으로 빈티지한 사운드가 큰 특징입니다.
0: 아, 호주답네요. 코스탈 소울이라니. 맨리비치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싱어송라이터이자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특이한 이력인데요. 얼마나 멋진 모델일까요?
1: 네, IMG라는 대형 모델 에이전시와도 계약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캘리버와 같은 그 남성 의류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193cm의 큰 키에 넓은 어깨, 또 윤기나는 긴 갈색 머리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는 이런 수려한 외모로 언제나 시크한 매력을 발산하곤 합니다.
0: 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본 것 같아요. 사진에서 대단한 매력을 발산하는 모델이자 뮤지션이네요. 이 모델과 뮤지션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1: 네, 그는 이 두 가지 커리어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모델 네. 활동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대 의상에 대한 스타일적 영감은 종종 역사적인 남성 패션 아이콘들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재밌고 지루함을 달래는 그런 일이라고 하네요. 음악 커리어, 돈 웨스트의 음악 커리어도 살펴보면 2024년 11월에 데뷔 EP를 발매했고요. South by Southwest Sydney와 Byron Bay Blues Fest를 포함한 여러 페스티벌에도 출연했고 유럽, 미주 등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Give Me All Your Love라는 앨범을 발매했고요. 이는 아리아 앨범 차트에서는 25위를 기록, 또 Air Award, 또 Opera Award, J Awards, NSW 음악상 등 다양한 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습니다.
0: 네, 음악 커리어도 탄탄히 쌓아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또 한 명의 매력적인 호주의 싱어송라이터가 한국의 대표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우리 호주의 청취자들께도 본격적으로 소개되니 정말 반가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오는 6월 호주 극장가 개봉을 앞둔 좀비 영화의 거장, 천만 감독 연상우의 신작 영화 군제 개봉 소식 전해주셨고요. 또 이어서는 5월 22일에서 24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재페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모델인 돈 웨스트가 출연하는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알찬 소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1: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유가 변동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휘발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알아봤고요.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 출생자인 다문화 호주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 5일 내일은 한국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또 우리 안의 어린 마음과도 잠시 마주하는 동심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끝으로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김하늘, 진행에서는 유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